큰애들과 딱 큰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

0: 보니까 아쉬움과 두상이니까 어디 따뜻했던 품 그거면 이뤄낸 거야 꿈
1: 우리가 만든 별들을 지켜 찬란했던 순간들을 또 비춰 그대의 손길을 받으며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며

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망네 우영파띠가 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살이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영게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.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